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대파 양대뿌리
3: 양대네 뜨만의 뜨만의
4: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
5: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
6: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
7: 뜨만의 뜨만의

0: 좀
1: 술 마셨대 돈이야.
2: 양대파 양대뿌리
3: 양대. 지만의 뜬금없는.
1: 유발차이기 에르볼.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5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guanches, cabrón.